0: 야, 그것만 좀 가르쳐달라니까 이 씨발놈아! 어? 야, 이 개새끼야! 야, 씨발! 이 씨발 새끼들아! 아!
1: 그때 그들이 15년이라고 말해줬다면 조금이라도 견디기가 쉬워졌을까? 아니었을까?